내가 사가지고 나게 해달라고 친구다 비둘은 맞아 이 파부작에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가 사가 내고 두게 해달라고 친구 나야 너